나 있으면 야 보람니 본 감어 스미트 마락니 이런 거봐 제게 난쓴 그때로 얘기했고 그나 나갔다 만나 야깃 박사 나 탐오기 담아가 맞다네 소마이는 보나 나오드 그 선인 자문은 아시망 선인은 당당 고보란 거 그나 소나갔다 만겐 야 나카소니 실로 마측 프로그램

Women's Championship 하자니 고국도 파이널 코 갈급바오 그탐 사치 인디아 방글라데스코 도쿠파 창나 아마타하 은다케 인디아니 메치그랑니 팀 멍승급바 트로피코 불시스니 자만 아송우나 라바플라하 피아리 자자치 골치 베멍 인디아 칼라니오 바트급바옹아하 은디오바 방글라데스니 리투 포르나 착마바 골치 베멍 하프타이모 사사 골 옹아하 Half time is at Mano, India, Kalanio, Nambat Kapongaha, and Dakimung, Sanfida go such but Timung, India Sansate, Kalanio, Batkapongaha, Aro Linda Komba, Gatamguba Gold Coach Bimung, Chianuna, the Laha. Unis at Mano, Bangladesh Gold Tainakata Manzaha, Aro, Gatamsa Goldchi, India, Chigapa, Ongaha. The only Koborang Irang Sansakatikonia Koborang, Kokanatum Swanina, Mutilla, Aro, Walnam. Yanakasuni Shilong at Koborang.